0: 어두 딜라이 판슬라이 누르라야드
1: 아승 저라데 레라마니 저러 데 자두니 르참고 라노 데오름바이 르참작 자두니 르장 로크나자카 파리타부 크나자가는 하선이 코랑고 아케르던 몰솜바이 르참작 르참그록